0: 107 FM.
1: Radio made for you.
2: 이카니 토잘레자코 토타카리아예
3: 고고아니 고로치모 킬로나분 아스파파 오마 파파 오니모지 이바티 방바 토와데 군게데레
2: 아이요 아티 이두노 오니 로제 와노군
4: We are happy people, we make you happy. We are S-A-P-P-Y.
2: 펠루 Diamond FM 이바둔 티오 로쿠이니
5: After working kiloku 이바둔 로쿠 가마제
2: And in no one go go, I your pet to your.
6: Say hello, oh, what to me,
2: yeah. Diamond FM, it can ya lie on you, what?
6: Say hello, oh, what to me, yeah. Oh, very misota, hallelujah.
2: Ilu, atoni to jetting bese, to tuni le do.